0: 过年好，好久不见。你来了。这个。谢谢。这都是。过年好，别客气。过年好，过年好。大哥，大哥。过年好。小卖部的。来。开心吧，太没有。张太，他在那边拍照呢，你看。好好，你们聊啊。哎，先走了。
1: 他可以带着孩子嫁到我们家来，过阵子我就提亲。太好了，
2: 婚礼你一定要来啊！你说过帮我们的话，我不会忘记的。我一定来，托肯呢？他留在牧场放羊，
1: 我也不是来玩的嘛。我和村主任还有事情呢。啊，
2: 我先走了。来，Hamid。
3: Neydiğin karısı yedin? Sen bana Batay dostunda yerdik bil dedim.
4: Koy! Gel sen, o çağırsa sen can.
5: Sen sen can mı ya? Bir kişi o kumyan cazı ni zaman can? Hani da da gota. Koy!
4: Ha sen çifu ni. Sen şu yıka yüze. Pien ni de çen, pien ni de ho, pien ni de ren.
5: O de çen o bu yal la.
4: Ni kıyı bu yal ni de çen. Da o an nana nana de cüzü. O ya şi da bu gota. Da ren yu ta çifu o men, na bu ho gay mı? 妈，我一直觉得你是最勇敢的人，但现在我看不起你。你干什么你？哎，你给我下去！你还给我跑呢？哎，大姐帮我看一下摊子啊，你别走啊！
6: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이 아싸

아내 그녀 여진이 콜 좀 사가는 돌스 뽑아다 내 데가 없어 오히려 한 틀은 무슨 다른데 오히려 그대가 뽑아다 그렇게 또 마음 나이도 못